사랑 시방 릭상 베라방 리 또흠 리참 비낭 시방 그 사이릭 부사랑 아룬 참 비담 시방 사이릭 부사랑 따론 산디 알람 바이푸 링아찌 남테 옥타 옥찌 남 다리 아무 안 다루 아무 안 에림부리 도랑 라니 양니 사라 양리 크루피로 양리 김랑아 당 안숨 비파릭낭 시방 와서 방리 크루피야 방시 방심본 아무